난 됐는데 그 무슨 구멍이야 이거. 나게 먹고 배기 일렁거렸는데 다른 멘들 내 잡아 놀아 소스 위에 놓아서 뭐냐면 뭐 하러 살은 그렇게 무슨 너로 먹고 타코문 헛 놈으로 너무 불신 쿠마냐 술인가 하리 오해 와우 너무 불신 쿠마냐 이카라 니랑가 멜로야 테이니라 그라 멜카우마 일레가 브레가 브레가 브레가 이군이 보여달라 그랬니 한 유니 한 날이 정말로 주지 가만히 쓰나봐 와라고 하지만 무너

무시하고 말 씨도 지금. 번난이 손 번난이 산나거나 원노도 번날리니. 번나시 수룬두 에네 하니 카도바데 프레젠텐데 원노 번난이 방이 모임. 소무사 시래. 그리고 번나 와체도 모 죽인 벨람만에 모임. 모 주라 밀프라 호도 인데 한마디 로메 인데 수가베 카리 조리. 시도 치료 뭐 메탄톤 바데 프레젠테 오이도 존넨데 조디 도 아데니 멜라 마니 모니 칼리 바단테 바 반도 와 카데 고레 마코 무 주레 이넘 카데 테메 디 무두 테메 네 무달 바 헤라 디 소우 마라 바스 고 칼로 미 고카이 고 고안 wanda ko biddo modo wala seedi wanda kadi o metani tawde kala ko woni kadi wala seedi wanda bando wacce do mo welti o mo welta badan te do bando mo welta tawta bando o welti kadi bado bando o mo tuure inde joddi be wujudere ngudu albarkel.